0: 말씀해 주시소. 알러.
1: 오, 거기다. 거기 맥이 아스마디. 오, 아, 오, 아, 나다 고 버스 워터 고 버스 다 뱃. 다이나스 고 버스 워터 뱃. 너무 고스 디스. 오늘